0: 그지.
1: 오, 내 저기 너보다.
0: 그지, 우리 세고 나이 빠진데게 빠진데게 아포. 아이 니는디 노파라 랑고 모르사 와테레리 웨세베야예 페문디치티 무리세코 무리세코 웨디 I miss you so much guys 이수스쿠노쿠 레디오 아이테 뭔가 좋고 수수 와해와 까냐라라냐라 드롱고 쿠풍가이오